0: 이해가 돼요, 그 말에 대해서.
1: 그래.
0: First, you know, we gotta load up and get out of here.
1: Sorry.